0: 3560, confirm frequency 1203.
1: 3560, negative 1202.
0: 1203.
1: 3160, negative 1202.
0: 1202, thank you, 3160, bye bye.
1: Bye. 제주야 1173, turn left, heading 170.
2: Left heading 170, 제주 1173.
1: 에어 한국 3982, descend maintain 6000.
3: Descend maintain 6000, 에어 한국 3982.

0: 6호시키네요. 투투 원 디센딩 플라이드바이 1505 우리 호시 플라이드바이 170.
1: 진야 투투 원 도쿄 어프로치 랑웨 34 라이트 익스펙트 아이레스 블루 랑웨 34 라이트 어프로치 크리아르 비아스 1 탕고 아라이바
0: 익스펙트 아이레스 블루 34 라이트 어프로치 크리아르 3 탕고 아라이바 진야 투투 원
1: 진야 투투 원 크로스 그립 팟 플라이트 레벨 150 나리타 큐 NH 2나이나 77 인포메이션 빅터
0: 스카이너 77 소스 3 플라이드벨 150 진야 투투 원
2: Iberia 0281, flying heading 170, vector to Temis.
0: Iberia 0281, heading 170, vector to Temis.
2: Iberia 0281, feed to increase rate of descent until reaching 9000 due to traffic.
0: Okay, increasing rate of descent, Iberia 0281 to reach 9000.
2: Airpeach 348, reform maintain 11000, cancel all restrictions.
3: This is 11000, cancel all restrictions, Airpeach. 3848

0: 마켓 스위스로 아, 클리어 파이레스를 라운웨이 34 라이트 플러스 컴펌.
1: Affirm, already clear for the route runway 34 right, please. Market 2 0.
0: Thank you.